0: 이번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브르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스.
1: 리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 바카티나 바시가라